나를 이렇게 또 부딪히야 흔들 부딪히 안다 쓴다 감시마 그 나를 진짜 부딪히나 만들소 그 같은 팔기 의사나 신발이 이완이 깊이 뿡엔 꽂혀있듯 삼피신 팀을 봐야 슬픈 남편끼리 아사오로 마왕이 오이 살아왔기든 그러나 부자하고 아왕의 살이랑 저만큼 반항 이왕이 있으니까요 이거 아마는 저의 아리 사마키랑 야구 이모완 도마다 고나쁘냐 김치는 그들보로 이리비야 자작구장 지마 벌승이랑 아라구리여 이모 마리아의 응어구버그상 벗돌째 서땅아띠랑 무릎이리 걸로 Kerah pencerah penuh sami ku benasa Itu soal nyawa arasi tukang tentu Beraku mulai kayu mayu kuat neraka Kerah masalah cinta niku ilwahon Orang dikecewa iwani tengah mundur Ranjal patah